0: 매해 말해요.
1: 말해 말해. 아부풀어 넣겠다. 훌라게 다시는 가스카라는 데 마을이 마을이 풀어 선물을 받는 데 간부로 간부는 돈이 기린이 빨리 생기리다니까.
2: 마시가 와 라이겐노. 디 반달 보드 카부로.

0: 대박이에요.
1: 머리 머리 아무 풀어도 그저 훌라이드 다시는 가스카라는 빈 마을이 마을이 풀어 선물로 발라는 빈 감부르 감부르는 돈이 기린빈 바일 된 캐리다는
2: 마시카 발라이겐노 디 반달 보드 감부르